0: 밑으로 가까미요 민으로 가까미요 가까면 포크와 모아시아 난수요 밑으로 가까미요 민으로 가까미요 가까면 포크와 모아시아 난수요
1: Quem caminhou?